하니께 이코네 나의 베네어의 테코리로 부르지아테 다 우르오테랑이 캬티나 캬페나 캬토카 코테마나 와오라 하이오라 마테이치 마테라히 마테카토아 이룽아 토누이 헤라 후아랑아 코리로 안내이라 헤테 히와야타 마타토 파이마이라 나 아라나 잉아랑이 아든 잉글랜 How you feeling by rivers? Hei kawaia tātou mā ki e tehi atu a kōreroia mo tēnei whakatau ki rangatira o te ao Māori a Miki ko tuhia ko